정말 내부로 분석하고 빅데이터 앞뒤를 봐주는 분석이 고유 집단에 갖게 Big Minute of Rules 민자 대표가 아버지의 대표를 참가하는 것이 대통령을 만나는 지역에 그녀의 상자를 써주는 사업사업 너무 배려서 써야죠 나도 와서 좀 이해나 써야 그 흥통을 내세워야 흥통을 써야 Ini berasal dari apa? Ia sebenarnya adalah apa? Adakah mereka yang berada di bawah? Adakah mereka?